0: Nung nung aliba shiro aiga takam kamzuzu. Angu ama nahi. A yung her nungu mishimisha angu misrebola misin amali kamuya.
1: I do parts minimum. I do city no balala town.
0: Aja nga de zero na. Asinoki kamzaga yun. Zino aliba shiro aiga kamzaga yun. Asinoki chenauna nala no inok subaya. Punger loa, a young asser, Jim Nong, Nantener.
1: Aho,
0: Jay. Kuba Janga and Angu asser, Tangashirnum, Tim de Magatir.
1: Adabo Asida,
0: Asibano, Milongi, Samouts.
1: Aho,
0: a young nong jagaji,
1: Sida Ajibo.
0: That's a jay. Environment comes Zadamaji, Zjasinogi, conserves I use an order.
1: How can I don't divide?
0: Asiano Unakaji, Asino Anamaliz.
1: Aho,
0: Masramala, Takamaliza de Ma. 自己 conserve
1: 啥意思啦？啊，是。大家们里是啥的嘛？是那个，只要弄着种地方地方弄弄，卡里。啊，那。啊好。啊是，只阿吃嘛就嘛着啊。啊是不，只慢慢给阿吃嘛着啊。但是的，爱卡多会儿。啊是那个呀。啊就是的。啊是阿是弄的嘛弄，米嘛是打稀的，本藤巴的，只阿将阿能稀多会儿呀。啊好。啊是那个，只不离阿吃嘛着啦。
0: 아시노가지르망아이스농 프리야 케보 나
1: 어허
0: 오장아데세 아스노기 우당 독치려만라 따루즈 부도아수지 아스니 메빌렌미 이나라방 바르노바지 쿠바 용농이 다짐즈 즈브나루즈 제 아자 데빌럼 정도나
1: 제가 또 올라다지
0: 바르노가수지 아스노기 암시데 즈사 즈드메르 멀리라몰라 제 그지노이 바르노보 빈나루아 좀즈 다 데빌럼즈 또 로갈리야지
1: 어허 어허
0: 아농지 아스노기 아, 다루즈 부도 아담아지 아스노키 지지 아리오랑 컨셉스 아유즈 바지 가능농 다가리
1: 아, 가능 돈디 바나 스라발라 지야 그치구마 리즈가 유드츠 레마카 리르말레
0: 아이 리어디 아스노키랑
1: 아시아
0: 지 리즈가 유즈 와즈가 유즈 컨셉스 아담아지 아지오랑 아랑 레망지오랑 에이트말라카 리어 아제노 기차 기봉이 낙자 리얼
1: 어허
0: 아세보노 어랑 록티 미샤말라 가버먼니아 이낙자 바지 어랑 아지 데낙스지 랑 브리아 랑카 다스 농 담마사 와스당 아스노기 기차 기봉이
1: 어허
0: 아스노기 실마키데즈 바지 야리얼 공 어랑 지 달로 앙어 이낙지 야리르미 다디세게 스시독당 지발리나삼 인도커 대당사
1: 어허
0: 아서보 지하게 하는 알리얼도 미보 발린 카디랑 아지 스지 시록 맞아
1: 아호
0: 대세게 디모버는 알리얼로 아노 양이 알리얼 아지 지암시바 이메이 큰이랑 발랄라 아스
1: 아이도 벌로 불렁을 아스노 가나 하지 마
0: 아이도 아서보 수루족당 아온스부지 시록당 아스노게 지마카 당 아키즈 나 아스노 기보
1: 아호
0: 사가 안우 당하 자가농 지달로고 알리엘 나 알리바 자가농 보 아지바노기 마로가서 마이 시록스
1: 아오네 아오네
0: 다고하지
1: 아오네
0: 이바만지야 안우쿠시야 아스노기 지야 안늑당 삭리농이 대작 메이다 아지 텐스커야
1: 아오네
0: 아서보 입디니 마이다 시아스노기 지지암시
1: 아호 아호 아호
0: 다스지 아차키지야 금당아 이코노믹스 암시즈라 데르자지 기차기본노 이낙즈바 마바쇼바오야
1: 아오네 아오네 시다오
0: 아세보 진농닥바 둘루디바지 기랑 암시즈바 야하량로나
1: 아호
0: 아스녹다침즈 드망 시독즈 소시 시독즈 이름 아장농지 아세노기 즈드멀당농닥아로야
1: 아예 시다나 아지 시다
0: 다스지 기가농지 아지 당츠 농락바지 아랑리아지 지드머크 농락바지 아랑지 아시노기 지감당아 암시바든지 지쿠마 안나발로와 리즈가 아유즈 이바야 강아당 동디방디
1: 아오네 아오네
0: 나
1: 아호
0: 에 알리마노 리슴리마 아말라노 아이

0: 아장아 즈리즈가 아세 와즈가 아유바농 실름도 로바 아케츠 농다갈 바노키 가보면 시바세 사가데 아세 즈브리아리바 아용농이 나포르다 마다마 즈데브리바나 아로아 아케츠즈 레망보시즈 농다갈
1: 오네 오네 시다가지
0: 아세아보 아노 고크라방라 즈녹당 담나
1: 아호
0: 담 양로글은 나포르 다침츠당마스 사가 나 지루무스라 알루농 암시자다마 지브리아 리즈가 요글은 아지 반옥남 브리아가 지즈라 다 이바지 아지 소르가 대낙사 아지 아시라노 가지 알리마 랑번니 롱저머 이닉스바 글로벌리 아지 대낙사 갈리 아지 농지 지리즈가 아서 안나팔라와 유자다마지 리나카 임디카 기승 자기 보마스사가 고랑 알리는 아작 롱저머 이니엑티어 이바농지요다 다국질 망아이 칼리
1: 아작 신이냐 아작마
0: 아이바지 그지 바서방라 아용툴로 음서방라 지임 나이
1: 아호
0: 시 오신 톨로노 이듬 지머가 유자드마 기자기 보면 그지
1: 낙지 시베고도 쓰지
0: 예 아노이 이듬 지머가 유자드마 아작 롱점을 머라카 아키바장아 나 마바카 이나바장아 당아지 다곡지리 아로키 롱점을 리낙 아작농 리루마다마 번시드지사 바노기 르망카 부시드지라
1: 오네 오네
0: 다노당 아용와서 지임듬 짠나 오나기 믿는바야 코르디아 울루라가 먹고
1: 아호
0: 아농지 이듬 짠나 오나 구마 안바로와 녹스 머시라 이듬 짠나 오나 장아 아노다 당아 다키즈 오셋 카마 양로시라키즈
1: 아호
0: 리사이글라스 자드마 에말라 따사듬지 아세누기 람사드브라방라 알리마 데샘발라라 누니 아로아기 이듬 농자랑 다장스지 가나리 아세보 리낙 툴로바 아세 다카바이 리낙 틸라바 아세 센작바지 데 진농 렌지와 야리지즈 농다가
1: 아이도 아이도 시다고
0: 아주 그지 바서방라 리낙카 농보 켄지용자 망오바 나포르 진디리아로나 아서 이듬 자기 아용 지임 머크자르마 세노즈고이 아가스데스
1: 아이드 시다 가지 봅시다
0: 나스지 이바지야 나포르 마자키 알리마노 알리에 리낙트미 이듬 팀데 마자키 앙아데츠라 다담 농오당 지컨저브 아스바나
1: 아하
0: 지컨저베이션 아드 마지오다 아지오당 야당 지물리라 아스노 알리즈마고
1: 아오 아지 시다
0: 지야 아신다캄 다시즈 아스노기 고갈리오야
1: 시다가데
0: 사가노 덤말은 시선바마 지능닥바 디만디야 아노쿠시야 달리 달리랑 아캄을
1: 아호 시다
0: 아시클레나노 아지랑라말라 알리마 문넨바장아
1: 아호
0: 다짐즈즈 다짐바 가마올
1: 오네 오네
0: 예 아농지 이바코레디야 미음지 아짝기 아로카로가 필름 당즈 농다가리야
1: 아오레 시다
0: 야 아서다나 아스니츠 리즈가 안나팔로 아유바농 덤멜롱 마가스라방라 아슨 알리마지 그지티아야이즈
1: 아오네 시다 가오즈
0: 더루즈 아스녹 치르노름 그지티아농 알리즈
1: 아오레 시다
0: 아 아서 이바츠 리즈가 아유바농 아짝이야지 나보라 아짝이 실마키슬라 아서 이빠 마바지 당무튼스라방라 아슨 무노라리즈 다지 아스녹이 이빠 아당츠 리즈가 와즈가 유바농 원터 컨저베이션 바농지 방아랑 덤롱아가자 실마키즈 농다카레
1: 아 리슨 투 로당오고 니보 필름 나이 아시바마도 알리마노야 로클라노 세지 실름티어 실레다세지
0: 아하
1: 세지데 탈보사게 아쿠다가 마담즈
0: 아우다
1: 피리에다우즈 빌므르 사카로 나이 셰론도 다짐즈 바지보 로클라노 가실마 다스나지
0: 아지 말리아마이랑
1: 말레바다 뜻마다 다화세 아지 다저노니 소요서 티바맘나지 티만 티바감즈 아스지 드미는 바감즈지 지야수기 금즈가요지 칸 퉁디바 다스바지 다네바야 짱짱 장장부다도 와지
0: 나오다
1: 나그나 가나 블레르슨 도로고고
0: 아이네
1: 다스네 아주릅즈지 아니다 우선 다 좋아서도 늦어듭지 빌레말리디
0: 아이나 아이야 아이야 노
2: अरे मार्केट ट्रेंड देखा
3: हाँ
2: क्या न्यूज़ देख और ऑनलाइन ओपिनियंस भी

이때 민당 라이시바농 대장자야 마이즈루앙월 대부라야 오픈당을 다중칼리아스 오픈당을 베즈봉우 라야 라라 다중칼리아스 오픈당을 베즈티농이 토구 아슬 아인커츠 리아스 오픈당을 베즈트룩 아스랑한 라야 이스라엘 너보드마스 시트츠카 아마 리아스 오픈당을 봉우트는 아슬 다니실 아슬 증이방열 다중실 다중칼리아스 오픈당을 베즈봉우 아스랑한 라이 상루 광하당 중화 미치마 라이야 상루 미치마 다중칼리아스 오픈당을 봉우 뜻진 라이 부두마방 아치우다 아이카롱 농이아스 녹든 데보라 아슬 미리암 드나우스아스 녹든 람사드벌 다슨 라이농 아스노기 마느니 뜻쓰리 실름 구다아기 이바농이 가르브랑당들 라이야 아스노기 롬다부 데트로 가농이야나 농지양우즈 라드능 포이비 포이비 시바 무즈가루구농 데크네스 칼리아스 라이 바녹턴스아농 싱아야 마시시 증시즈사 실름 아기 이바인당 아스노기야 마야 앙월 켄크리아 농 알리바 포이비야 다슨 라이 가끄뜸 농 아그자리바 뜻쓰름 아착당 농이 발라 칼리아스 라 필름 뜻쓰사 라이야카 독즈바 마바지 마정부바농 라이 바울시디 펠렌날리아스 바녹부두농 아루쿠당이 바울시디 펠렌바 마바지 강아동디방 턴석바 마바 칼리아스 이빠이 니송마시 이브너마신즈 강아당 투물롱 람틋바 다망을 가리당 바울시디 아루쿠담당이 브너와리아스 달리사 바울리 바우상 브너 포이비 롬 아루쿠이 욕바마드닥츠 이바마방농 롬농 오상 아펜즈르망가 짜말리아스 바울리바 몰롱 람트다 알리바 아장아 바주리시디 아펜바 인당즈루앙우츠 포이비 바울시디 페네르트슴 아이 가농 자자 크리스타 다망을점당이 시디 아펜바 아루쿠슴당바 포이비넘 바울리바 시디 아펜즈바 심바야 라트몰롱 알람바 다망을 다중카 아슬 아루쿠듬 텐석바농 강아당 장라방라 알리바 아창아 리아스 라 아수시바이 텐야바마바 아마카 리아스 바울 아누 롬통아 모드디 알리바 마방농 후이비 아창아 롬농 아망파보담당이 시디프너 요카 리아스 켄크레아농 크리스탄 아금츠바지 강하다삭 리아스 그제서 이바지 니송다마종 아이카 승아리바 드슴리아스 바울리라당 만성부바농 그노다자 앙월 이바야 동물랑 사가강아 민바 아장아 다자염 다종갈리아스 바녹마방농 크리스탄듬 도록농 이바마 자드바야 드미마기 자드바리아스 다나부바농 마증 아르쿠부도농 후이비지 테크니스타즈루아 앙우즈 바울리라당 겐크레아농 아루쿠랄 아슬데건다 아자 다슨부바농 바울리라당 아이카 야리라다 자즈 이파 아와시농지 뜻즈 뜻즈 둘로 아이카 그달리얼 베즈부바농 바울리 디아리 일다종다 아자 그치용 라이니송 아이카 아슬니아트나 야리얼다 바울리즈루아리얼 롬트트록 아나농이 아슴 야마지 포이비 알리마다즈 마방 아누 아루코농 뜻즈 증옥즈사 진장말리바 마방카농 망아듯바 아슬 라다마다 리바볼 물롱 샌넘 닥자 녹디농 마양사 드멀린시 아독 닥자 실마기바 장아든라 아이카농 디앙루시바 아독과 아루코 양하라 아오 다슨라이농 뜻즈르 미실마기바롱농 포이비아기바야 동디롱농 칼리르 야마지 다탐농 야마야 신을 디앙루시바지 녹느 암시아 마스라 녹디 아작 아용트나 마발마 이약바 기성당 못마스 사가증을미 니송시아남 아그즈바 다시 시사즈 샘벳 마방암시바 장안나볼 당이 디앙루시바 펀을 아루자고 아스노기당 침비 아루바마 탕 뜻을 신옥인당 람사도 보고 바녹 아장아 기지사 디앙루시바 뿐을 아루즈 이바지 인장프랑봉 뿐을 라라이마오 미스라 록티농 도쿠락 락드바 탄석즈맘랑 사가비닥 기지스바다시 리아스 이바지당 암시아 탄석 쿠바용 탄다다시 아슬 알리마마탐다시 다디시즈 다종 유즈 저하랄 니루이 미임지르 싹닥 뜻지 뜻을 담닥 다시 리얼
的字儿

0: 이번 차례 땅을 보고 우당 나를 주부노 이든 바야 틈을 하지 않니.
1: 다시 농 부디나야 throughout the year 금 비용하지라 성도나 부드나든 농
0: 아이도 throughout the year 열사가 달리사 미와다 종파
1: 아이야 우당 뜻 성방자 안우다 아스농 아스농 김만 농사리바가 럽지
0: 럽지
1: 아 이바야 구말나
0: 야마다다 성올리와 장농 비담은 물려오야 비담은 C, 마사, B-complex, A, 마사, 칼슘 이런 바일리어나 사가 럽지 농알리와 스페셜리디지 무슨 약선 나오세요 강하다 사가 오지 다는 아우농 북성능에 럽지 약선을 자 달음자 누가 이바 지지침 닥스 장농 약선을 나오라
1: 오, 그 성망 자오다 아야 만두 강하사 못했는지 아노 온셉야
0: 바 헨자드 마음시 아스녹 사인디비 리즌 말리바 기당아시 아세 아스녹이 롱스 마음시 당아시 당하고 이베 강아 신디아 아세 바 다지자 강아 당다중 아운 강아 당중으로 아세 지장도하게 아 아차량로나 아세 이바야게 아양아시바야 정을 두복불바 정을 아세야 디스메가 아주 마음 농자야 하는 거야. 아, 또 넘마 차가지 마시. 아세 두목 농기 살바야나. 야 무겁다 독특자게. 아세 아수라도 봐. 내가 중독자야. 아수라도 봐.
1: 아니 야 우당 중지다 중화 다니야 시드자. 이츠 아마 농을 이스 농을 여기 와 우당아지 두목 농팀도 막아서 사진비어. 사이야기부 시양우는 이놈 받았나? 팀도 그냥 막아주자 성도나?
0: 그냥 막아주자
1: 아 시작하지 저러한도 아스 녹기마상우바 녹나우야 야구말나?
0: 녹나야 뜻성망지 성울리우 다중롱롱카야 이봐야 미임가디 다농 아즈야우당 단즈야 우아마하나당 나 아스 방시에 맞음당 이름 아참농에 야 이바두 야 빠져라 모녹살 안누가 방미음 가디 아세 르보타슨 아즈 아염당 아즈 침당을 아세 야기 라마나 아중을 나오지 아세 아즈슨 다이리아 이바 아차가야 중닥슬 아세 이바에 동물농장 모자 다침지 다르디빈 모자 드드지 두부가오 나지 중화울 아고당 두부고 나지 중화우디 중화마우 두글락 마멘네 드브름 마시어 두북 중화우가 다장없지 아예 가당지 아시아 드무락 세체나 사가 고당 두북 몰리어 아시야 낙나가 그만다스 아시 아시 녹지자가 낙파 아시 드망낭 시든 지라바지 이바자네 사가 아지에이 드마삭지 무락스 아시 알리마농 나시라 아이빠야 나시라 정바 무지야이 가고 말이 사가 녹나야기 나시라다 나중얼다서 그지요 다 이반농에 아마우지 다시리 다스바 알리마 대성가를 농부 이하 성을 맘마에 걸음발려
1: 야 드스만자 나오다 야 우당에 스닌도 가리즈바 무지가 마상도나
0: 아이도
1: 김마당하지 우당 마시가도 목선호가도 걸
0: 이바 무지 성을리오 가가디야 칼리농 기장 탑터가 요메
1: 시다가 오자가가 시다가 다스라도 몽몽도야 구말나
0: 몽몽야 달리사 두무고 드브름 아슬 타부방나 아양을 한거나 시당 이장에 이바치 릴립스즈 나제 이바에 문능사스 드바 달리라 한도바 이바차게 두부과 중화월 나차 중화월 아슬야게 아스마 아스메야 다시 닥터마 정으로 농 가당도 나노 아스마 아정어지 이바당에 빈킬러 다가 아자 빈킬러 송올리오 다나 아시바는 닥스바 아세트 부왕오다 야체 농아 정어 아세트 농농 고무스즈즈나 다스당에 야무무야 문능을 즈트야 농을 진옥선 농 고무지야 다는바 아세 드물렁장 두고 아스라만 나중을 아스 이바야 안누걸 들라당아 농농아 아우나자두두르는 안컴닥사한구나 다농 우눅보 무무야 리스타 삭금랑

0: 임 닥이 펀을 아도과 마치 저 염염 아가터저 이바슬은 고당 나시 악 무섭바 우상 앙아시디얼 시루루 기볼 듣는지 아성당저 아슬 기볼바 듣는 다들 지자중스라 염메이 그이지 아사자드마 다성업 얼주여버듬 시망제 일방장이 우왕 다 염터니 우상 아가터저 아우농지사 임닥 너보다중 대학약 시은츠 니송칼당 얼주여버든 클레미 그이 정스지 일방당이 아니다가우츠 염티니 시아유츠 다성납지 얼주여버 아슬 이듬 디심듬 니송듬 약다사글 그이 무섭바 시망 아카닥다슴지 일방이아우츠 바로농농이 우상칼 마독다시 임을 싱아 아몽아장점하고 이반업당지 우다기 아작농 그이 우츠 신비얼 아슬 달리사 Tubu demi, chernur, tubur chano damdang, das sai tsa sir damdangzu, utsisia, atar, asir nukone, chung rinama, atadabzu, aramnung eki, mukat pangba usang, maduk tashi, yemdak, akan madamsatzu, kubatatuza, kaiji, mamanablir, ta, tashibangba lesu. Iba anabdang, pendangarker, yemdak, arua, yepalinua, singa yem atana, outsu, mamalatzu, Asir ayinir dasin arur dama maru daktsiza dama sungpori yam singgam nong nuktanga adadzi. Kijijagi nasi ak mangji arwa chir lira. Parnuk tawarung nung tuluka na gama lamtangzi asir aramji tuluka lungpangzi. Parnuk sinshidang kubatasam nung achurdubzi alu ayung tukungdanam mutaji dala shambir sinshidzi. Kijiyong parnuk ajakji bayilushi tasam ajak matadar tasalir. Tolokan orang lain kangakam danga, kaya jahat naomo, semua tu kadanga meper alimali, ula matuki, tanam alam nongce orang yunga outse, asal panuk dijambi wat dasam nong, acur dapang, kuda kuda da asang dang dapse, kaya jahat naomo, da usangce jangcara, anu panukce mep tapa, anapana sambanda si alamce alongse, panukce kuda kaya jahat, song sije orang dang yaute, tang arjuye ber mepanuk. Maba tenaga enyak pak yang maya sese.
1: Ay, aku cuci ning ning terbaik. Yusang ah, ya ning ning terbaik ni kala. Coba Yusang le.
2: Ay, ba amaju Yusang kala, ama siapa kuda?
0: Ada ye jenua, thani terus juga jangan cepat juga kala. Kamu nak? Malah seni masa awak anda Yusu sana sana awak tiada umum.
1: Tep, takah di sese. Ya cinta semua orang jenua.
0: Jaga semua jadi.
1: Ay, jaga cepat juga. Tengah ni nak tengah.
2: Aro aro yang ada berapa kuda? 这话是吧
0: 对了, 正把人物啊差不多, 阿米电影之子啊, 但是阿萨之娃也可以写的, 是吧是吧,那我吧,
1: 哎,跟着, 我提不过, 对了,我们弄人物啊差不多的呀,
0: 哎,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
2: 你不太说话的,
1: 还是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 你们拦路咋办的, 阿森不了啊, 然后头啊,上次, 这把人物啊,
2: 要不从你都不拦呢,等我的,
3: 快点帮我呢,
1: 哎,阿姑, 哎, 다니서 내가 집으로 주고 아쿠스나 말렙던을 마스 쓰는 거 다즈 차버들 아보베
4: 아이야즈 다닌 거 따로 다즈 아쿠스 차블로 다즈 도라니와나 진지 자르셔 사인즈라메데들 대동아 살림니라 아면 다스 마동어 살링안으로 잡아 상업 약다 자즈 러와즈
1: 아이 사자 러고 대라즈 당 내당고 차자노 큰 승샤와버들
0: 当当子没当同伙人了，
1: 我这个老子们哎呦，人忙里日子，他们这么子阿米天天打龙，啊，啥日子，六七八子没得办了，阿米那差不多人忙里日子，那个啦，用工期什么么，我家没哩，中国，他为什么这么子，阿米这样样，阿米安得什么东西，他个啥话啥啊，
0: 他不来让他保护我，
1: 我们那个也没收着，我就传他，阿爸怎么拦住我，弄个嘿，啊，
0: 干不打。
1: 我们那个龙娃啥玩意？哎，
0: 动了这地方，打的啥？哎，
1: 哎，阿哥，阿哥，那边你个啷个地方？我做的哩，你个啷个啥事没？这你个啷个啥玩意？篱笆篱笆怎么打理了不呢？那个就不做，阿库马的等着，马上上屋，阿坤呐，啊，啊这茶把的马上上打仗，阿老就一边等你个啷个讲，阿什么的，到时候前面咋办？
2: 你们听到我啥讲的吗？那是啥讲的话呗？
1: 那是你当儿子服务员儿家动了啥讲没啥讲了的？哎，你们那可能那地址里儿啊，阿哥拦路吧，弄个阿哥丢吧，弄个上前子拉的。
2: 哎呀，那他妈拦上家门里儿子，阿上当时。

0: 선당 아 천당 도와는 처가 와주고
1: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 볼도고 저 당아 볼록 저 뜻을 단어 아작 도가 도광 도가 승우 임 안어 벌라 당.

다 유닥 뜻은 동하고 저거 이닥지 서방 양라 바 구자 무달록아 독트즈 야말라지 그이 덥섯바지 더볼 편종을 운동 둘루티바 더치랑 더볼라바다 드라보리 그이 아르시알라바 염닥기 저건 말자 더모아즈 아른자 레아로바 아지다 더말리즈